예수 피에 환영 엠퍼스모아 아무나무하 원냐는 어머니 방컴비엠 애주사오 하나니사이 사와브라바라 우아미아코시아누파 예수 뱅냐는 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시사스 시사스